0: 번역을?
1: 해볼.
0: 해볼 전화를 해볼?
1: 또한번 해봐요.
0: 한번 전화를 해야 저희 모델이 볼. 수업과 선수를 진행하셔야 되겠네요. Thank you. 11 Alpha 6, Alpha 4.
1: 10-4, 10-6.
0: 10-4, Alpha 6, 21-35.